chasing drops, you get a lot of money. A big one, 이게 뭐 망한 자라면 좋고 상관없지. 걔네 결혼 아직 성도 내게 멀어, 아직 멀어, 존나 멀어. Chasing bitches, chasing fame, chasing drops, you get a lot of money. A big one, 이게 뭐 망한 자라면 좋고 상관없지.